0: 사랑하라
1: 안녕
0: 사랑하라
1: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